0: 사랑아 까미 이아치라 기노 헵치부와 거그랑이 꺼베리꺼 로빠따와 하와하오르와에 로빠따와 하와하오르와에 아 꽃이지떼네 여태까가 노래 흐르네 이얼 얼 얼웨하 아 꽃에 호마치와 이래 흐르네 이얼 얼 얼웨하
1: Gays, gays. Period. Tino pai te wata ariana.
2: Ai.
1: Ka pai kōrua, kōrero mai.
3: Pākaro mai ki a tai fem.
2: Ki a Māori kura, me whatora kaka.
1: Hey!
2: And subscribe to channel and the lesson to my mama.